0: 되네 다 메신드 마선의 효기문 봐서는 되네 효기 메 효기문 봐서는 메신 내 그러고 디저단들이네 되네 이제 삼아 롱아바던 쇼바던 렌사와 다소 로조나네 다소 쥐던데 말이다 롱아 쥐르렌사 카사가 요르고 디노네 롱헝고 섬데 나바던 쇼바 렌사와데 다 디스 쥐던데 말든지 된데 인자도 된데 그 삼아 배차이게 나가서 샤코다 오마 Tene ji ta ten san ke samar ne gong ala so ba num ju nom la ju dan den ba se gong re den de ten ju de ne ga jin bo ren ga
1: sing na ba che ji da da sin ji mi le chen de ne bo ran shu ju min ji kang ge me ba ka de ne ma la bo ge so wa ri bi yong ni tin bi se gong ten lo ge ko la jang de tan le si bi da fa de ri lin ji ju mun ti ne ga zi lin zi se ro tene na ya jun do yin na ne me ba ne go na se gong pa na kan de kan de da se ko khon
0: la so ta de Donna Sekom Yagun Trova Din, Jizop Sudan, Tunga Severja, Yadan Guna Tambu Rosum Densid, Yadan Gunka de Zolaji, Rongawa, Judan Demba, Tender Tangles of Tanaji, Yere. Tenet Dordune Hienata, Namjune, Sama, Jedan, Jolava Gray, Zogmale, Tender Hokes, Tenjeda, Teneji, Tensanta Matsuma, Tsuaya, on the Tahia Java Chandulik, Jenan Zogmale, Tanon Tender on the G, Namu Ray, the Nyons Danger. 되네 지 차그레이드서 뇽스 땡죠 농그레이드서 뇽스 땡죠 땡사 체력해도 던져르고 땡가서 벅서 알아보는 게나 던져정으로 요래 땡이서도 저렇게 진이 남다게 둘라 던져다 되네 지속에 다치서 그렇고 고요다 던져르고 던져려온도 지 뭐 진짜 좋아 야들이 그 준서 던져지 쭉 체잡고 준 던져려온으로고 내가 망보지 되게 체온도지 저당 조사와 그래 되네 땅아차 뇽데 봐 넘뇽뇽 차뉴뇽 된저게 저기데 된저데 내가 침몰하지래
1: 나서 나서 더 꼼띵 다게 가는 게 내세나야나
0: 나서 다 꼼데 지당 어느 시에나 디 니자지게 왕데 시에나 쇼바데를 요르고 쇼바야 론살에도 또동 값을라더니 추구 이제 전장함서더니 디스마 추구 차보 차장면 봐 근데 다 퍼버 강서지 남준 남준은 통되나 쇼바 다치서 야 론서 또동 둔 통되나 되네지 차데서 라르조자다 드니 치바그 내기 헌고조단라다 포악 나올라 장제 마장 요르고 그래서 마장 마조진라도 디 검기도 요나 여본가 쇼가 들 또동 들 다 추구 퍼버 강서지 내가 차보 차장면 봐 되네 남준 사마사와 값을 받은 인공 사마도 고모 사마사와 값을 되네 사마 마주 공을 추포바 공사지 통을 열고 양의 추포바 그런데 양의 자 되네 무엇을 통 되네 사마사 되네 조진 되네 사마도 쇼대 보여 받아 니네 되네 대스담마 소마 혀자주 짜는 거고 되네 이제 혀자바 참으로 변도여 봐 되네 이제 라발도 되네 고무 차라 실로 니에랭 가서 단자도 고모도 되네 추모모만 통을 해야 돼 봐 어다 드는 레지링가 되네 되는에 초나네 즉 추후도 약효를 되네 자리 되네 지금 알자 그래야 돼서 만통에 야보여 봐 동자 된산 라마라 만보 여러 건 가자 가자 리세 침보지 된소 뇽스 통에 야보여 봐 어떤 일 레지링가
1: 그래서 그래서 드르게 남주 그 소화처도 만소다니 내가 만보 리세 칼라 만보 지서나 야리 그 나와 드네 저 얼어 거게 Lakwato kinru mansu tanji leka mungu shesha di to gumu chenu lansan ya zayung di yakse sa ta miso je nindili ta lukso tindri oruko. Tindri yendu tindri kala bwego suwa rakwa yuni kasi ten traba ta mawa ten bayi na nipa yume tindri kola kandri suwa na.
0: Naso. Tadi tindri zonde tinsan tsuna tindri jingu ta nyingon da tindri ala sama iye salon meri san lusop tanda. Lakwato leka nro guma da jik tindri sato shoba de lo chungwa de zogi shoba sama mza. Ningong de rala malandrizo, gomo de tis kong lizo tandrizita, hindro manso yenandra, legan roma sundrizina, gomo de tis kom lindrizita, jazisa, jazisa de nye de lizo tandrizi. Dene sama hyoma to dene onurugo, dene rizadu, yakuri na shoga sama de, nipar de yakwo jisa guba. Rugo de la tra jebo nrizita, ji juidan denba. De nipar de che marongba. Tā shōpa kīm tī jābō tāpa zi yōrgō shōsē jābō nrā sō tīndrā yīn sādhī shōsē tī jūdān tīmbā jīk tā ngā sō tsāmbā sāgī yōnā tsāmbā tīnā mālā sōpa jāyī yōmirī tē yīn tā tēne jīk chīzō gōn rētō tīndrā tōngu yōnā rētō gōngā tā ñamdō sīmrā nōm jī tīk sū yōpa tā tīndrā sāgī tā nē kā chī mōrī yīmsē chīrī sī na shōsē tī māzū bī yīnā chīkō tī sō pē jū mē chīpā chīkō yōrgōn chī nō nā lā chīkō tī pēnā chāchī zū tā sāma nā zā wā nā sā pēnā gō dē yōrgō gō dē yōrgō shōpā kī sāma tī māzū tsā dū nē tēne chīkō tī pē jū mē

0: 제제 드나리도 다 거서 그다 대그 조차 그런 거 하모 대리마 부터다 땅 아주 고마 토마 니동 된 지르더는 좀 도르르를 고모 자니자 다 동탄 가시던 종요리 다 다단되는 도 야시대서 동서 가신 먹고요리
1: 때때 해바담은 도셨고
0: 다 단단진 다 마음 봐다 잡적 총라 때까지 자차디 더니 땅 아주 그 통공 때 몇 번 말이다

나야 문조 위에 산천지 풍부 힘은 로나 윤류 오류준 리조제 뉴체디 오류주 효체리 케와다 오류바 쯔메 대탄인로 두인종보 권신 예반작비 돈염 대리 메바르즈니 오류준 페체리 효체 케와 어린이 루주 뉴동도와다 루주 사소돈조완데나 다디 나유조 루주주 안노도 튼비 주진조 희연바다 니니 자카포르톤나 꼼바세종 대응에서 개인조소 현조지요 자라 니준류라 자카보난도 니준류제 하장토위 무본데레 미륜폰도 요제 주민난게 개인제도당 송제시대 미륜폰거 돌렌시에타 자위 니슈르 개차데 테카르 자동초제 개드네시에바라 강고시스 대응종보 자카보 망도 통하나 쇼긴니 给开始写吧当，小言行呢，给小话当着了。日本初中男人写的木头，得到年度，加个不难给，加不是这里个话的，他们老不懂话当。今十东西研究中着哇，今难给该当零学车研究中着哇。日本给你人才设计多年没把做事，这点对于容不松车，日本都在解码中着哇当。日币年息单三千接近多六个月。

0: Chubu namba kong kan song, di da limon do di lin, cin sin ba ga si hiyo ngan na yang yang zhaga yin. Da ngan zu bu la cun na, lu yang hi, yu dao, du ge ga jia ma yu ba, sa xiu gan sa gang ge, da ji bu li mang zu ge sen la so ba ta, mu sun da hi ge tou na, pin zu lan lin si qiu ba, di na yi bu jie rin ni da da da bu hi la, jiu di yu ri. Da lu yang di ge min la, dang su ngay ma lang si li ri a. Chubu namba da di li ngan zu limon do di lin, cin na yi na, yin de ge yi cai zong ba bu, ge lo zang ni ma da nyang do, ka da si gi yu, ge gong kan zong.
1: Gong kan zong?
0: La so, da gen da yi na ngay ge na, zang ha mo, ha mo ni, gen ge cin. Tenyu ye la, yinan ya tatari to tampon jia za pei gabu xiong. Genge da ji da song ke lu yang mongbu ji na ngan chung nan jun ba sa xiu ka sa ka da yobi yudu ka ka. Biri nyam dun dun zo xi di zang ba yi tong ji sen nan zha. Pin chi yi chai la nyam su nyong ya ka ten ri ji rin duwa la. De yin cha di zang ba gen la tu ji chi ngan chung la da ba du lu mongbu dun na la. Da la da sen nan zha ten ri ji dre ba la tu ji chi xiu ji yin. Gen na da sa xi do xi ke kyang du mo se ge eri ge.
1: Re re re.
0: Gen pa yin da yin na.
1: Pa. 이 창도 망가종들이
0: 망가종이 그래서 대 창도라야 로종다 근데 가되는 거죠 예절이
1: 당아 지동 거죠 자주 장원로 창도 드들 창도 사 창도 사기라 창도 사기 기울 허다는라요
0: 그래서
1: 자주 장원도 다 봐서 말로 손줄 하지로 대 창도 되면 그 내가 매지래
0: 그래서 사자지 그 요건 히로이 난자 사다가 상칸이 난자 다든지 그 만주 먹지 그 찬롱이 난자야 좀바부지 그 사종이 난자 대출에 희효 먹부진조도 걸라 예 먹부지 그 세나 게체 그 체크 노니 베 샤쇼크 젤론세 난자 지니 그 든지 그 잔단지 응원도 세도 다데이나 게체 그 제자 그 남부텔이나 찬도세네 사자데 그 바찬자다 양미나 체크 그 사종텔라 딩츠엔자 근데는 테뇨야나라
1: 어 라스 라스 다 나론 시사도 자사 창도 롱바로 된다 이제도 대 총진을 들어 시 차 대 초와시 리카리 된다 저들은 창도를 바샤 힘을 줘야지래 대저 창도 그 나로이나 상출이나 대 창도 그 나우 창도 그 년다 가서 창도 그 절롱 탄소 다보 다 절롱 탄소나 년다 가서 유득과 참말로 여지래 제달로 로냐 그 바이 들어 연 년다 나우 년다 가서 살 절롱 탄소 쓰와데 로냐 그 늘게 나 년다 만다 먹게 천어도 된다 줘야지래 된다 인사들은 초와 유름부터 된다 제티로 아니 나로 위치 정조를 된다 가보셨다 조도 칼 쇠후다 딘처대 주다 창도 그 롱바 된다 줘라 창도 그 절롱 탄소도 창도 그 나우 창도 그 사 아니 창도 그 뭐뭐 이번 히루 창도 그 리네 파송소부터 됐을 때 된다 주 여차들은 나로이나 저래 위치 정조를 된다 지 가다르다 레카 그 쇼도를 다 위치 정조 된다 나지래
0: 제라 파이

0: 那你啥时候干啥干过了？老张的孙子，你来干的多那么个，他有没有变大？他从作用的长大，跟个也喷出个强度，腾飞的长度是二十八个。有。他这边东西干不了的，那个。那个真个朋友，下趟个真比今朝的是。他天天总比俺看的，连晚上打一枪都就是。对，刚是集体强度要全部当起强度要是，俺也三八，俺也没了，嗯，悄悄悄说，样样考试得了了。他天天怎么被姐姐电脑里面的？
1: 他听着咱们别姐姐电脑里面，他俺做别的一个，没接应的上班，打电这什么着的，李王康什么着的，他得做菜的做那别谁能够受不着的，他说说给他培育一个啥晓得了，该应着的，他这村里个菜就这样个。
0: 热热热热。
1: 那我准备发啥？下趟个准备接洽，接洽，上趟个这个准备吞我点我的发检查的热热的，那让那个让那个村长就打动的，等那就热的。他个怪不什么的，俺做强度俺那些那过年，这话的全部就是热热。
0: 这个强度给打清着的，等。
1: 听着，咱们村小区来多啊！对，天气通晴个对了，下个波是的，这个强度个高些个的了，对了。对，你讲这个早晨的上班，养鸡早晨的上班，你早晨没讲早晨讲，隔趟个他那班的强些，对，那咱们跟个养的那个有晓得的，啥晓得个鸡，他可个收钱也能扎，下些我也能扎，得做的白，今年都多用的上班，就忙扎吧。 사실 이미 배제나 그 이나 너 우유 칸 손세 사자 망부지 여러고 근데 이나 사실 달라 인다 만다 이렇게 치치 근데 요새 아사자 긴 걸로 생각이 망부지 공연도 걸라 그래서 대놈이 배제 이나 안 좋 창도나 희나 제니 리니 그 신사세도 걸라 대나 야디 나랑 그 총도 첨부세도 대내 나 이게 대긴 하마 리니 근도니세도 다 된다 제이나 제 리니 그 자첨부 대내 땡사부 된다 제세도 잠바 긴 제가 생각다 안 좋고 사촌 데그 퇴라
0: 사자되게 칠라 코지 앉아서 난자 퇴지 앉아서 난자 등대나지 대용도가상 선론자 군요연하라 러소드 군요여지래 대 겐초기 숨바나 예레 창도 초인도레스로 창도 총긴도레스 창도 메인도레 창도 창도 리넨도 리넨도레스 너 뭐부터 탄도다 대 겐초기 상도다 그만리나데 창도 자다 나란리나 탐베 나란리나 파존 두들레나 텐도지 렌도아 예게부 조첸다데 데는 슬린로 따오들로 파톨로 바타 라와지도니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kagula da ji che ge da xia ya yin nan da zo chi wa de ni la ji sa de chang do yin za yong ge du yin de ma mu ji ge pe ge yo ji de ko la de che se na ga zo chang do ge no ne ge ri ne ge gan da ke la qian zhe yin na ji ge xian zhe se na ma ji da ji gan zhe de yin na chang do ge man da ba de
1: da na da wo de le da song chog song ba na ge de na ga sa ga le de ji chang do ge da zong ka ju ji yo ro de zhong mu niu sa yo ma de de nong de le ri ne ge na xi de ji na ji ji de ma bu ji tang do de wo de ze pe de pa han san san de le ji de da pe ji ya na nga chu chang do ge zha ya ge zha ge ri mo

0: 아로 충충 파일 데데 마캉게 데 마캉게 유출 참아 일 가버여라 일 가버다 내가 네냐와 참아 이 동제다 창절 비원트 참아 가버여라 대조 되게 바차지 고이래 니네 처럼서나 더 다오들 다 원예게 데 근데 개차들 원예게 데딜 로다는 데딜 종다 충충들 저 행간의 충충들 뒤 데디 제들 데 겐로서다 겐자된 라스바 고솔 냐오들 데나 이 정들 마태오들 이 마동다 마사마가 가부제도 마사마가 등하는 사람들 나게 된다 뒤집 뒤바다 멜로 가나다 쪼아다 대토바 요나 등하랑게 치르스나 로녜게 녀바지레 산테네 대 메트 메트 그 가부 마제나 알레 대 모터네 레주게 되네 생후도 요즘 말어 로녜게 로녜게 리카지리 메겔 더와다 지존하 대토나 등는 아랑게 치르 나리는 근데 치히도 되레 산테다
1: 데레라 게 친사나 당한저 리니 주다세 다 예체 좀 바보지 인그 뭐니 히나야 데 파제 리니 주다지 인저레 산도라 좀 제드 야 뒤덱 토라 좀 바보 요르발라 이 근당 좀 개난 당고 토네 지 사슈 요저 데네 메제이 데초가 리니 데초 양티노네 떼야제 요르고라 제선 당한저 그 예체 좀 바보지 그 리니 그 주다 테라 코크 네바컨드나 퉁고도라
0: nga yi chi tong ba pa jira me ta song han le xia na ye yi chi de zang sa de zang chu de me ye ge ga pu che ba de nga rong le san hu ji de ye ba ma che ge de ge chi de me ye ma lo zhong han de ji tem ba zhong han de ba ma che ji ge me cha ma le de wa de ji de na ye ge chi yi chi ge na la de ge la zhong ye ge me de ge ga pu che de ge sa cha pu xian de chang de zhi mu de chang de ge yi long chang de ge zhi jiong chang de me ge san yang chang de me ge ba yang cho wa de cha ma de ge la de no chen du de cho ge yin ji 미니 저기 그 다트엔드 그룹도 예체 예기든 나올라 또 진짜 진행 뭐 그저라 이제 양다다 대 주쿠 덴바지 그저라 대 나올 또 봤던데 그 리네 주치기 돈 바 바다다 대조 들었지 저 나중에 가게 저로 몸이 해지 되니 뭐 배트 만나 봐지래 리네 주치기 진짜 그런 게 연철스나 내 바디 현다 만나 봐지래 지금 매일 만나 그런 거 절로 철 쳐다지 제가나 저기 몸이 해도 그저라 영 자체 몸 붙인 돈 그저라 정치도 야버지 된다 정치 찌기 유롱 찌기 저 저다제서 거기다는 나빠도 조치히더래서 단다지 된다
1: 긴게 난지베 이나 행아다 튼저르고라 이제 예첸저지도 행아저지니라 만다 근랭가
0: 예치도 행아저지니라 때 예제다는 예치도 행아 공서라고 예치 행아 거다 때지는 행아도 조도 걸는 던지 그랬고 예치도 걸는 나가 돈은 내지를 걸 태정이 봐 랑주이 봐 인서도 걸도 걸 조도 걸 틀었으나 치뇽히 거다와 옛날에 대인하러 이거 친유뉴 것도 보 옛날에 대놓고 걸 저든 조우지도 걸 중단지 여기지로 대도 걸 그 이 이기 놓으도 걸 거기 조우지래 해서 대도
1: 지그 파게 그때 자자는 게 그때 관련 조사하게 지겐 체크다 행아 답지 제대로 잡아 어 행아 때 뭐가야 로한게 그 안에 제네 제네 답지 그래 네 대인자도 잡아 대다 뒤니 제적이 예사야다 예대 이체 제대로 잡아 어 뭐가야 로한게 그때 안에 파티 롤 냄바다 냔주 때 냔주 때다 튼바게

0: ཁ་ཇེ་སེན་ན་དེ་ལ་ཏེ་པ་ཕེབ་ན་དེ་ལ་གཡིན་ཆེན་པ་ག་རེ་ཅེ་ད་རེ་ཡི་ཡི་ན་དེ་ཅེ་སེ་དེ་ཚམ་ད་ཅིན་ནས་ང་ཚོ་གི་སོ་སོ་གི་ཕ་ཡི་ཆུང་ཆུང་ཅེ་ལ་གབོར་གོ་ལ་ཉི་ནས་ཅིག་ཡོ་ཅེ་ཆེན་པོ་ཅེ་ལ་གཡིན་གོ་ལ་དེ་ཉི་པ་ལ་ལ་ད་ཉོ་ན་དེ་ཁན་ནན་ཟེ་བ་ཡི་ན་ཅེ་གསན་ན་ད་ཅོ་གི་ཏ་བ་དེ་པ་ཡ་བ་ 달라 지내치라서 좀 뒤지다 가랑 먹기 좋아도 지 가랑 그 뜯은 거 되는 파일 때 봐지러 와. 자 침묵을 해나 그런 거 파일 파일 뜯은 거나 랑 배종을 뜯은 데 여지 말아. 파이 배종을 뜯은 거나 중화 메릴 뜯은 여지 말아. 자 지내치라서 만약 그 그는 현 파일 때 봐라. 자 최상 걸 해나 대 저런 지각 지각을 해나 파일 뜯은 거나 지각을 뜯은 여지 말아. 대다 지는 거는 해나 진짜 내가 던지는 기와 참은 두서든 또 담보도 가로냐 파일을 더 받아 파일을 더 받은 되게 휴돌로스 랑쇼근 거네 대로 그냥 그 배준다 다지 랑냥 그 지카털이나 더 봐 인지르와 나게 된다 지젠도
1: 제라 게 렌테야 나베 한삼보다 세나로라 지소소 그 땡하나 다지 뉴반다 테는 뉴바테 주베존 리지쇼 가인선의 무망보지게 소소 그 요쇼 가인 로마젤라 차이시디 잠바 가바인데 잠 요쇼 옌바 그 지 리네인다 대초 츠레마 토바네 파가자 당학대 쪽에 인세한다네 소소가 야 다존네 지샤 존널마도 임바트네 시네 이네 양갱다다 소문나기 그 안좀 무서야 로이지 그 토담보 소소 파유라 가이 데칼레 미리라 가이 자갈라 가이 파유라 가이 메나 아잔자 대초 가이 케오 대초 온토지 마레 데라 데라 다시 시당 토닝 로 예세메 데라 Jantam meserko, Jakaka tam me, tam meser, Yena ya, Luki Kayan Rongajila, Yang, Nindu Segre, Tatila Korankoran, Soki Gajurgola, Dagin Chenda in a Luman Bundala, Tati Satum Zelo, Sunjil Hassu, Denolona, Dagin Chigsana, Chig Juntun Zinhe, Xiang Yimbig, Samu de Chenade, Sohin Tabu de Chenade into Sagin, Sanotunyana.
0: Yo, 다들 저녁에 이치도 사정도 이제 종족 걸로 들으시나 저녁에 들으시는데 창도 와히 내가 지인 저들 저도 저녁에 들으서 멍멍이 쳐내 용기 줘라 멍초기 쳐내 용기 줘라 정보부 스키 이나 멍초기 쳐도 쳐내 용 멍초기 쳐도 파도 판도 내가 지 맨날 걸어 저기 좀 이 사정도 용나 가버려
1: 제가
0: 말했다 내가 되게 터내도 걸 저녁에 멍초 쳐는 저 멍초기 좋아도 퇴셔도 간르리 참아도 그 전화지래 공다지래 들러도 걸어 저녁에 저녁 이치로 다제다 힌주제 되는 처럼 고속이 좋아다니 요즘에 되게 참아도 가라 저 뒤뒤 제차든 된 건데 저러다 마초다다 카트인데나 되게 저거 좀아 벌써 이나다 가라 저거 좀 들러다 가라 소힌 답은 라소다 붙어 요즘 말해서 저도 녀다는 뭐 내가
1: 들었지 그래서 게그 체전도 잡아 저테 망초가 고대야다 된초라 생효제야다 야미나 망초가 대 아 담문지 제대로 제가라 다다 나요 망부진데 이나 시단 그 돈에 다만 평소 초비 인내 다다다 간 저거 매금들라 롱체 인난자 인체 인난자 대나 이게가 저 카바데 여자들 잠바 다만 평소 초비 인내 망부진 간 저거 통용도 걸라 대인자들 잠바 소주 그린에 대지 대자 가보마

0: 지비지 딩스 다소 쳔봄 단 조보마 다던데 그 남바텔라 베 하장 가부던데 셴로 고도라 로이 사종 신케제이나 던데 칼라 자고 산다다 나투 양고소 로초 남바케 로이 히 사종 시가 데게 람레라 가이이나다 데니 응미리니 데초 준지 시죽 테라 로이 사종 제 그 메바 컨데나 퇴고사
1: 다테이나다 가 조도 칼라 근데 사 디로그 펀저도 되는 때 다선 저기 송반아 얘네 어 런역 시즌 들러다 걸 단대 저기 진영도 진영도

0: Penjo yana likali penjo metun the tenjin mana likamalita jajan rejo maro. Narong gapu likachin the ranging tenjin the wrong trunk. They have to tell Zunka to eat to do something. The Matama Gabuchin. The Zunka to do Ranya Pachel Chota is Rinit Chopi the G, Pato Piri Jason Golo, Penda Tudos or Narong Sandal, Bacha Chicken the other day. Then all the chocolate ye the Bacha Chicken, the Chenda Jason, Dosong I am Malan, the Chindaway, Kopodala. 포숑기 창도서 내 종이 종카가 일기는 강반 정다선 처리상으로 동원해 정당 아이 파이서데 안 차완 조건서 뭐
1: 나서 그지치 되네 게서나 당한 조그지 리츠가 레라 용키 그마지는 이나 콜은 겐척 상호 근데라지 거사레 게서나
0: 네 들리나 조도 칼 저 파이로 가게지래 론녀가 파이 들로 가게지래 파이 들로 자동 가게지래 론녀가 론녀가 리카 들로 가게 가게지래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 리젠 쇼주인 팅디 선교로 기난 된 조보니
2: 삼로 살베 갸람 사바 니치치 지블레 군누 사바 기신타 군누 닝바 선교 지베 지와 지교 차고 여보 지와타 유법타 디니 뷰사 튕기 누슈 컴퓨터 거타
1: 급집시베 예유 미만 투소 균례 우율 행각이 총도 팅 니르시바 비징도 초신 맨주 경송 지름기 최신다 조람 짐주 된자 지름기 소주 최신소라 조심나신 赵乐记忆 조조 조조나외 고로
2: 경수주기 급주시비 규례 오유련칸기 최소팅 좁게 바고 조부타 왕후니 최소로 쇼비 고로
1: 카나데 어리라네 아고 통주로 니기 심비 보장 직종기 각동라 모그 집에 고제도 규 협라 집에 고르소인
2: 샴팅 디선 요르키 나우트 십드 남세로나
1: 디가레고네비베니츠 롱아젠지 차고 중업에 고조로 사내가기 군유 서바키신다 군유 닝바 서규루 집에 뒤와 지규루 차고 야고 집었다 천재사도다 름누사도기 괴슈 니덴 균종 제대 수균 튜넬에 계도 서바다 순슈 서바 폐와 집었다 사다 튜넬에 군유 서바다 상자 서바 뜸비 토바 집아 종교 튜넬에 격공 서바다 제람 서바 뜨 토바 제기 토네 비디오 공비라 구디 동외 돕지 군유 티베 리베고네 직두 토바 체신유 회룡장 다징 놈싱키 놈듄 소다 숨베 레루크 개바라 미미 놈주 달레다소 직제레 투베 남서 시지기 90 차제티 지링유도 구이 레루크도 조준이 슈접시 이린 정규가 대구 춘진 체톱기유 균된기 90 레든기 겐 고르게 고정싱키 정리 지주레 공기레가리아 균도 중외 용조톱유 고정싱키 대한 인지기능 내 춘바라 97바라 지리 주자 가시 교육기유 레주교 청진전기 교류주 제배지 나라 미미 넘주 교주 춘진 제견식라 교류대 대배 춘진 강도 대대 미미 넘주 칼로교나 제기 유배 춘바 강식라 균대 민배 내주 유바 대바 잠기 세부로 시도 돕기도 제주유 정리전기 교류대 수배 대기 소심 치료 당원마세 농신 튕기기 누바다 편제장 치료 친유 Mingara Dajing Numxingtu Chengzin Jien Kepze Gyeche Gubju Khobdun Da Chengju Nisim Bada Tuenji Lendip Tuzu De Chanyum Chuzu Gye Ne Garama Chungayi Nengzun Para Tungtu Qingyu Dajing Numxingki Numdun Sora Sumbe Leru Kui Gyebe Jinyere Xunba Yanghua Guangki Nganzu Sangwe Da Sawo Shijik Jienki Rignu Numdun Leru Kui Junde Chulug Bada Numdun Ba Jigdu Gienzhen Rangdin Yishib Nyumji 让天 kuru kyu jie chie de nye zui ki mingun bie dupshu dunbi likba la chie xin yu jie jue yu. Sadyu la tamzin chie ba ni kongbi la tamzin chie ba da sadyu tun nye de chie ba ni junggyur tun nye chie ba zi. Jijab shuji Xi Jinping ki kongbi ni lengge ang tangbo da si de minna ni tungung ang tangbo sadyu ni guishu ang tangbo jie yin xin nian du na yu. Xi Jinping ki Kaisi Zhongku Dini, Sadyu La Dini, Kongbi La Gui Di Dongwa Lumbu Tuo Ma Gyu Ba Yin Na, Gui Nu Sir Ning Dila Nga Ji Gyur Chi Mi Du Ba Da, Te Yin Bei Nguyen Zhe Dup Da Dian Ba La Gyu Mi Du Ji Sun Yu. Lodi Shar Zun, Rangye Ki Zi Sun Jik Jie Su Jun Da, Lak Zhe Tuo

0: 티링 카산
1: 싱글링게 공감스기 팅딜레 쳔키 난튼조니 추미 중국지순 수준 치동키 민창사바 크루게 고르다 중국타 어렵기 탐구 주교 냠레르 74부 고베 고르 자벤키 마키 친디닝커 치웨 고르 중국 기레기 중견 그룹에 에고도르키 추코된 남찬리 망초 청업주 잠러 페버터베 고르 토르게탄 이즈레이키 저와 지도도 침배 고르 중국 천재 티렌기 급천재 점등키 겐토 그룹에 고소인 샴러 팅딜리 생기낭튼 시프트남 시엔쇼
2: 你懂下面你是做主流怎么连催眠创新期这么看难脱有必选期这么地脱所列迷一催眠忙不习期来个期限约不谈天南期催眠习期来不你给推几多自学出这期通感阴气直胸期限约见提鬼蛋强求进心度牛肉味思慕为以往古地你打完了用个月我有你出单呢所列迷一催眠提蛋
1: 兰科尔基加利普拉就对他学完本戏索镇坦他从基温索穷者阴气索基来归托皮区几个月到外给别次主顾年内次年是松年派毕竟都错别你懂下面你是做主流怎么连催眠创新托那不天着康萨尔通个月各地促进南中国坦期给个观众切断了怎么修约不谈给各期南期起来松给了怎么他别塞尔吞子松东了怎么针对了修约
2: 年些对面，有了谈为啥社会所能用为，乞丐去牛肉错不难，真的说说了，样样大伙钱呢。中国村民起来谈，俺们来谈牛肉吃个，准备预备那么久点预备。有位选客，表达本座部天明客，那年俺去乞丐村子用不皮，用不用给家己你自送怎么送他？从下南一些下路谈拉丁米林所给社会都开业。 明年的快乐时，比村民穿着新都出不预备。俺村乞丐去穿着家己东西，七十多个银饰就预备些。因此，乞丐的穿着主席便利些。中国村民团里配给主菜，还将搞不谈。我所认为给天呢，还将我团是。有了给公司忙不歇去，民宿人员求求了七个月，三十七天月了。村民牛肉吃不够，来去七十多个，十万几个月就预备些。你懂下面你是做出来怎？

호도 니르신베 니동캠이 니스초출루 텔렌키 컵기 첸제 짐초출기 남식시 짐초티니 텔렌키 로코르키 시균 치슈기 첸제도 초시엔라 더와게베 치중네 니슈숨님 팔 니르신 대주 튼조니 징뉴 첸제키 균투초베 망원반 누버진바 시베티시 중국 천재 춤제 망부시 타딘기 짐초토 직두앙 외바타 제규 짐쿠토 다월의 용케 미초 하자망신 초제 퇴부규 티렌토자 뒤 중국 흉첩칸 탄 중국 짐주 긴진부 게지 냠레 스니기 냠제 토조니 제비 중국 짐쿠키 중국 징뉴 짐주 캡콘기 사르드라제 탄 튕규 총외 총제 꾸규기 냠묘소러 민네 중국 징뉴 짐주 튕레 비게기 추체 초용내원바체규라 Telenki jingnu jimju tunso ki linzil hensuo ki gunzin tangan ki. Telen chuo ki jingnu jimju ki

이 파윤나 슈시 제이 과당 지신 이동위 조군송 텐토샹인 야드라 디 유존 지신 다나 도바당 메도 나초 차칭을 세바 좀 손냠도 본딩도 링카 도안조와 다시 고란조지 시비 버체킹여 다동 신나 푼송 초바당 롱오 차차 룸피 힌도나 토위 공원인서 서유 지두 메도 나초 지비 지시 이동원 시유 뚠뚠서 신지자

0: lo tu ming ba mena lo le de wi le la zhe su yin gun de su xu xie la kao yi yu xing qiu cong ma da cha ba dang zhe ge cong ma xi bing an ni zhe mo zhe wa gu mo mo cong ma lu dong wa dang ge che ba ge ge xi xi an ni cong wa xi xi yuan e ma nga yi pa yu ding ji zhe ba lang du xie cong ma zhe du ding ba xie yin ni da ni zong lu zhong xia bu xi di nar sun ji mi jie le ping pi ma na xi xia ji yin
1: zhong bu qun zhong cuo ding a la sa ji bun gan lu zhong lu zheng a ban jin zhe zhu ba ge lu ma dun zhe zhu ma yi zhe bi da ge ji bi pai xi bi zhen yin ding dan cha song de ji la ding a la sa lu zhong ni ba lu zheng zhu bin jin zhe sun ba ge lu ma
0: 第一曲中是这批拍摄者有种了对吧一批所以听团结音在林托门家切为拉萨呢我以基本为比拍摄音大哥拍摄者如我托行我们这点把是一批有过往蒙不以这一次蓝的爸妈是大东八千里 先来第一时之源原心脏了香香的酒杯却砸汤托酒吧满去大多通知月半马西大东当行踪于中之农多却之间地里那边没多大军心通知月了没多地错呢张当切行你们我多地位 차도딘 준신양 롱소스 세발 세발이 진제들 소슈심구 디신 잔링토 게자치위 로 히말라야 유비 데나 토알라 진년 데마시 유바만시 요고란남 데란제주가위 로 토치시인 다도 베지아 종부치지 亚龙总部的呢修机器了阴炸气要学皮有个阿姨你西部停车学把推给单队没把嘎了西我一生呢怕有几日去呢拖了中晚马西俺做一他过了日一清把当拉班多温不是当本不是呢阴死了 마디나 서주 여바단자와 세유 안주 다다니 코요 순수치 시자주니 리신 로니치 파이어 데이위 시던조아당 지수 조아시지인노
1: 로촌 저거 좀 어였다 내가 라사 지붕간 로촌 로장아바 진짜 두바이 로마 던저 주마 그 지토가 다그 지비 파유시바도 내가 라사 로촌님바 로전 조반 진짜 손바가 로마 땡추종 그 지토 파유주 유중라 되바 히비 종이 던니노라 좀바 보 촌촌마니까 무기 조보여들라 코닝가 단지도 덴비고 파유 조공종도 라사 모주시여 바마시 거기 파유라 장비가 제신 모기가 전이 되니노 전원 도신가 뜻마치 더러 코니 전이 되니노라 로용 야무마이 용마 미제라 펜토바도 파유라 펜토리가 맞제 차리 이제가 생효다 응원가

시간이 최소 지역발 대동 시진 요바당 니에다저 고모 최소 지역당 시간이 최소 주니발 자동 시진요 조보소 뒤토도 니에저 가스 시진이 샹라만 퇴대 샌바뷰제고 시빌리지 동지인 로카 초미종도 요비 샌바보 나온춘초이야 지마 칸진초 동의 러지 제동 노브지 시바데제고 시니 파여도 요비 파동저도 아고라바 다롱 칸게 롱진자 센도 탄지라 퍼니 거소 세타다 샤와란조 친산 찬튼 용위 자심한도 시지이 시행거 야야다 나지지디 냐드제 년고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 이들린 제도를 대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 요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키 렌야
0: 레레레

라라 더스 야가다 진주 락 지슬 라딩 치 더도 비가다 베지 안디 코르다 나츠마 르마기니 시지 다 진주 라이 지슬 라딩 치 더도 비가 나 니바가 베지 라 간제 진주 오세나 베르나 옌일 던듬 다 옌일 던듬 듬 세위티슬 로이 테라 아니 그난 로스 바이나 옌일 더스 오야 옌바카 사자 디인들 옌일 데치레스나 샤와시 인듬시 그 옌데시 인듬데 샤와르 디인들 바들 라딩 치 되자바텔라 디니 인듬비기 샤와탕 인듬시기 샤비 옌 옌데니 부 어데 아니 넘버 예기요리 디인들 나이니바리 다 야키지 옌 옌이나 진줄 라리 디나 나다 나마라라 드즈비 그 토탄 나기시 바이나 아니 다기지 되디시기 바든 레지 아니 진줄 라기 지들 드 어저비 그더니 나이 여바기 베젤라 곤델 드 텐지 쩜 gondel to tenji tsam tanda dabaran tsoy mayana gondel to tenji tsam sayindri shawa te tenji tsam bari kipa ka kemo ke tenji tsam bari wana tenji tsam ba te kanga chita tsam bari say mayana gondel to say di kaji gondel te shawi yam bari shawa shibi ku gibari kipa ka kemo ngenje ji kipa ka kemo tegi gomba te kasabo gunma njevi chetala ani ten jeji gata tenji tsam bari tenji tsam

0: 어다 대체를 제대로 단주를 시지 되는지 내소대 다 마이도 로티 지만도 넣는 거로서 아 마용거리 대다 때리 디세기 준비 다 가베지 혼생 참대 원단하는 야지 되네 얘야 아 되네 아 간에서 메론당 리기 준비 원보 되니 그용 되니 그 놓라 아 아니 라덴지 아 거기다 자조르다 된조대 소소 진례지 되요 봐 어다 대소대 나서 혼된디다 아 난데 좋은다 보시니 해봐 되네 되네 다 드래그 혼된다는 절대 아니 nganzo chua ka hi ji tini ma ke ji chua ka hi ji ge ji tini chua de so la nganzo sa yi ri ji tang ta ba yin na ani ha chang ta ya bon ta ji yo sa re ta chua tang bo de ga re se di la ji wa gu no la dan ta me ra dan re se di la ha dang ani ta me gi ji sa la la den ge ja dan re ja ge re se di la ja dan ji ni de ye yu ka sa la ja dan ji te ga re ji ne ya gu re se tini ni ba chen ji ji ka sa la ra je re ga re ji ji ka sa la je re
1: で、てにてに、ちゃんだぼで感じ。お、ちゃんだぼ感じです。お、てちりるとはたんぼなぼち。とはたんぼ。あ、やひちゅなたてらがらのすぐペジラぼち。え、やてな。あ、てにはちゃんくてね。あ、やぼなぼちよし。てににばでちりせてる。したんかるたらでんじかいなやんだ。でかすら。あ、あに、チェグ、あ、てそくてね、ジャイジョスジョロは。て、あ、あに、ザコラのにすてよまれて。めんじゃてめサボジャグ。
0: あ、あに、大丈夫じゃないか、じゃあ、ざわにね、まそばちゃです。かて、大丈夫じゃないか、ざわにね、まそばちゃです。かて、大丈夫じゃないか、ちすんような、かなるすんよです。てちるじゃで、あ、ちょにまらぼてる。あ、ちょにまらぼてる。てね、ちょすんばで関係せな。ちょすんばで関係せてる。あ、てね、やんじ、ちびどじげんぜびげ、じわんたん。

야 다시 해다 제나 안도지리야 송타야서 안도보리야 셰셰마도키 에파유리야 베텔리에데사카라다야 나다가 효는 안도리리야 지자로 끝까

0: 야 마고 러라 담레 미티 타카타나 남르 제르보 토 조지 이크 마토 콜롬바 나바 초 세두두 데 시제 마티 마지 나 노문 다가 셔네 테 세토미 소데 카하리 나토미 말람 카하리 린 로사 테티리 다 이나 오키 레코리 메마 두두 그나토 랑아 메돈 다가 셔네 데 야로 콘바 남지 테 콘카 데모신 두 서비키 카
1: Maji chao yi nang, rancho pyo me zhe di loka di kya zho dan dambi yi pang zhe mang zhe zung zhe di mido dung zhe ji yin si xie zhe. Ta di nang ne, te sa kye zhung di man zhe dodi zhong da ayu nang ke tayo d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o. Ti yin si kwe ya gyun zhe yang kar re se zhong. Ta de ngane cha xia zhong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kye zhung di la zhong bi ling ki chung zhe nyan.

다시 한번 아도지 토토 단데 토토파 미발라야 다시 레스케데 토 다시 라토파 미발라야 다자비 여기 히라오 다르스 몽고보르니엘라야 다뽕로 야그라 저헵시리 다죽로 샬라타 야슈리야 다유로 라제야슈보리 슝도가 셴펜다가 효느보야 담바예레 보니마 샤쇼소 렌승시 노르다도르콘야 샤첸다 봉고보뇨

아빠, 저런 건고네 틱틱 카보 히체 용기. 다다 랑싱 쪼아쇼. 게나초니 텐테 트럼피 티스자라. 아미 츠이트 통화통 콘종 효용 카니. 딘히 차위 보모체. 아빠 초 도민고트나 참바 포지레. 제 초 차보 후 공체용. 보미 아빈고라 다시 밤모 공효제 포포통. 아미 라바 야치가 그 뜻통가 공내리송. 라바 야치도 허치네 초촌 잠뜨뜨히 롱크 잔디 고토도루 근드레 텐진라 콩 마미니제 도시 쏠때 지세나 롱크 첸도시 샹세나 롱크 니니 샹히비 담비 칸니 롱 메바테 신니진 프로 총송 총송 메세른 프로 시송 도송 스와테나 자위 카히 뎀파르톤 로테나 콘츠 첸라 타히라 용 차비 로힌비 샬로 데위 타히 칸상 용위 르위킨 그때 자초니 쥐시데 실로체기 나초히 덴비노니 응라 로서코 쳔도 니진히 뇨지 카참 마히향니 동세 뒤친가라 쳔녁셰비 쳔차진제 니진지 제종 나히리 마송와라 쳔차야네 쳔직 마체라 디 칸나르니나 켄젠제토 테나 미치 가티 유린 잔테나 그 코피 낭츠진테 케마제 우툭 타세니 니진라 코츠르히제 다즈 코 네 마티 바힌 루버토 케 쳔보 히제테 티체 만남 드로파시 테나 유미 카 데보테체 테르위 응웨포 짜치미 진피 응웨포 콘치미 헤헤 지요라 던토욘 테타르토나 타르 콘조 노메 솜 트위시 바힌 로서 말리코 텐진 하서 닌틴토 첸제 코치뇨란 로지시 데니 아반 로카르 아미 쳔보 콘차데 라토 트위캅 되메 고메 라 쳔보 라니 효테 카부토로 총포르드는 그 침제 파메지 야비 렌통 체휘제 응외포 대롱인 카톤 협라 응흥인치 동비 동불 송메종 세카 첨보히그 게데 게차 효류비 중마 디시라 남도 롱파르메바 히숑 츠이트 통급 중마 디시지 동리 롬메데위 동히 철용하톤 명고 테도 요기 조조 도노 응이말란 로손 용트린 뜨톤 ngala nangto khenpo shungwe dariye lhasa masongdo. Dungso no chongchongwa mongwe losa chikoche gani nyonyo re. Nyanchi shilo nyo na mindripa yoyma re. Mwe kecha nyung mazo kong tenzin che pomi dongla shu zangtong. Zandi gebar kya zang she te. Rong na tenri teduk chapo. Nga shongro tongpo rong na ma re. Juntu sho la tuen tuen para chuen me para. Dariye lhasa tuen para dewe chuen kye yo. Chuo rumpo chi kudrin le, chengen tong pa chi gong yong yong do me. Chie nye nga yong jut gugde, losa cinco la tazi chi. Xie xie je, zhe labla ngong shirde chu ma lo para lasar tunpi nruishi longkwe nong xiu. Tenzin chen ni tunkab, zandar hiyama son ni lo yong ju kachi yue. Tetara ko chen la lo bi lo ci na benda kyunyi bi ce nyik zang a yin. Yumi cue tridi co co ngong losar je tari shi batong. Rongyu ni jela tunpi yumi chongyong nga jiso lo yunga yu. Peche nyek zaji sinyong ko yu la lo yunga me. Yusui gonghi la na ngamo ni jela tunpi mazo yi la lo sartongwa yong na peche nyek je gongto chento jor kanto shechi yu. Gati nyek gu ni duhyo shagu shungze nyek gu chali tihye lo sabi no tridi chocu ngon rogu pi nanto la zite nge parto nyek je gong rong chento njowa shechi yu. Pechi nyek jay simpi zhongchui no pomo gengyun tsongma tsatsa wu ngon losa chi tadi la rui ni yue chong. Ko mami nina losa chi tadi xe ju pa yo. Sencha chi dezu me dewar sanlong rami naso kor. Sanhin sanhin halan mutu sanlong tong manu pa chir. Mami nipo chento sencha ngon dezu ma chukpi. Yoba deji chi pomo yonzong chi ti yue de tong marin wasara lan sondo ka hi yue batar song ni teni yu to lo yong ken chi nripa gengyu me para. Chue chi ngay jojo tenzin tong chung ngam, tuk majung ngam hie tri chong. Lam nripa tada ka ngo chi tu yu yin. Tong majung la tuk chung majung, hie pi kecha kukab, me nying la put nipo hi ka tumpur tuk batabi nazuk zezin kaware tong. Sen nung ka rwe me chung chung tara cho tromo xio pa xin kong dar xio. Mo tong lo dong rwe pomo yong zong che ling ja yi che tsomo chuk, lui che tsadu nyam. Xiong zi che we apa la che yin ri ta langar yi la chen. Rong sen rong ka nwe matu para ke yuk chenpu ngobu xe par du. Tetar nrui pa tsu ngo yuk

0: ingba laba de kamsa ge sha donzo da chukyo da de ne ga ja ge thon la so ba da ne ba yang la zu ba ge de de ing go le de ne ring go de ne zo ru go yang so ga de da ji ga ge kondo de da de de so zo ne ji ru go de ne ring de de ka sa la ka ze ro de nga wa ka ze zo wa de nga wa de nu ba si wa pe cha ge nga zo ne to da chang da chu si ba la so ba o da de ne de ing go le zo da ne ji de ne ri da
1: 嗯,這個真還想的搞個的。哦,等等。嗯,等等的,那吧,他那個嘛,變的下邊的這頭當,等的強的就是把強了波的去做嘛了。嗯,等等的,這是等過的。那說了說。嗯。這呀個個了,這個是個的定過的。他呀個的,等等的,呀個的,所有的,中華的,南西的,恰巴巴。 차조가 되는 랭케 침보령 오르고 되는 바부바가도 고세 바부바가 고세는데 다 메조드 셀 현르디 메조야 소사게 세더 주남 땡고는지 대인세도 카제 조반데 있는 롱나와단 줄와단 렌차와 네바 양는 넘바게세고 다지 조다 되는 샤라 소바 총 땡지라 소바 디스 쥐여바 나모그리 되는 땡고로 잡단지 되는 거지 조차 메조 소사 야 조지 산조라보그리 쥐단 된바 어떤 데그리 땡글로서 단어지리
2: 나슬라스
3: 베단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 데위 니르 규탑당
4: 존트 칸다 디송 히지니 디탈랑 던노니 링머르여
3: 생긴나바 다다체체 생기바나 함께 룬팅제 대탕랑 던히비 레진드레
4: Chinambi di tan lang dun si bi kang ge long chin sin ju ro ga si yo.
3: Nga zui jie jie lu xian nian jie de tang la sen ke xie jin yue.
4: Qi ji nga zui lin qin la do nan si ju ma ji ban nu ru.

0: 주바 듬바 제바 고반 파마유바 데 고 뉴뉴지 사르고 다 잘라 마잘라는지 데 안조 데보 그래 두바조 단다다 지 다다리 젤렌드 사마 사마드 통그르 존데 간다 라보 그래 두바 그래 그리고 사모 많이 봐 데 나보 수차도 되네 된사 많이 해가다 또 되나야 코트는 년도를 맞았더니 니가 저제 마사지 내가 지금 못 잡으래. 전세 치르스나 니에 가서 저제 사든 루봉고 외면에 니엔도 되네 효모토. 되네 마요하게 내 뭐 되네 짱히다. 샤자와 찬르지 되네 찬르히다. 대인사도 공세의 장보다서 나스사 뇽스사 든저비지 내가 지금 못 되네 대 마제 바게 가서 그 삼네 나라 지 자들다 또 되네 이거는 또지대 야보 유삼사가 누시대 조고셔. 데무스타 또로 힘에 삼상게 삼로도 못 건르고 또나 펜토 유삼상 삼로도 건. 디스 또주 Ningong Samani Parola, this Dodina, Chirisena, Dodu, Dodi Degatine, the Nemba Mamboji, Rayegaba, San, Nyon Roger, the Amari, the Nisha Java Cham Roger, the Song Hongo Zojita, Nasa Mamboji, Hongo Zoj, the Nong Roger, Injimiji, Dodi, the Yabo in Samsang Samu Kun, Samani Pala, this Dodi, Injimiji Goshing. Them Dodi Dati, Molo Rivit Samsang, some of the Mazakolohim. Laba the Pamatanji, Danyo, Nyo, the Jig Lobran Romada, Jig Legan Romatanji, so Chenza only the Tatun Hurjin, Lasonji Samara. Saju Drugo, Tezo Mugin Terri, Nin, Samabala Taji, Cesar Yurgo, Samasaki Sanuji, Tishakamboz under the Tik Hindo Zodanda, Tender Saji the Nyonston. About the Tai Hindo, the Sopinto Yorizon, the Gomo Neha Hindo Rezanjan, Kashik Dunzo Hingo, the Hindo Cassisun and Hadri Chalasa, Sudo Hindo Yenaya, Mazajite, Nagachimur, Jinsejers and the Hindo Sungashamon Dudurgo, Tender is Hajabo Chajaji, Nejimambo Chima, Tender is the Chuin and Dry Hindo in and Hadri Chalamonsi. 수조되네 신도도서 뇽주다
1: 수조 신도살로 그죠
0: 마준의 야인고 나바디 샤제바든데 그냥가 여보다지 된데 예비나 수조살 신도도서 마준 야인거스 어떤 다든데 내지는 거 좋은데
1: 난지 닝고 사마사이사디 칼라 샤츠 어떤 뭐 사자디 인제미니 신도서 바스 같이 사그랜다 소히도 거기
0: 어르르
1: 근데 신도디서 저는 어떤데 어 샤츠디 인정을 진도 저든지라 핀도 하죠
0: 다 닝고 차라든 주네 여보도 나바디 지금 다다소만한 일에 nom da den mobosu zade ji ngo na joda den je ngo go den du lamsan ku hila so ba hin do den su ya ngo lamsan ti nom de pan ten ro joda ngo ma na ye de zo pen ro de ya bo den po ju ma na la so ba zong se zo ji de so la hin do ge pen xin ngo na yin na yin su du cha la nyong zo ji ne jin ju sa ko ge ne zo dan zhe de cha ga mo ge na za zo zhe den xia jia ba cha no ji de zo ma yong ji de su du cha la de dan hin do zem ta ne ya bo
1: sin ge na ba 세제 다다 생기미 렌센드는 별안쇼 좀 민지 관계 멤버 가데냐 말라 별 소아리 비용이 띵비 시콘 틀로가 콜라 전자 탈렌시비 잡아들이 린지지 문티는 거 제일 세세로 나서 겐드나 별 소아르 관원이 뭐 문라와 계세리니 냥도 대바이나 독돈 저절이 기티리 해서 줘야 되나
0: 오리 다든지 망보 송요레 배자이나 사이군가 냐이 샤무조 전에 세메 츠마 보람 쇼무조 망보지 송요레 던저리 차도 대산 세레가네 게나 직사마 냠도 사마 뭐 유사한 거고 등가서 불구서 그러는데 드는 소용이 근데 가시에 전에 답변에 사이공아 냐이샤면 저저 자이공아 냐이샤데 몸보지 냠도 사는데 등산 나히 먹으면 저 저 다 도반을 이제 사르고 불구서 그러는데 드는 소용이 만화 좀 생치랬으면 소용으로 대이나야 무슨 렌자비 그러대 불구서 그러고 죽이나 주는 소용으로서는 문천 처바 때나 봉지는 리공고는 체일 하버자지 문천 처바도서 저기 처바 조고 현 갈래 갈래 리공 저 소마이는 공부했어요. 야나 저제 넘든 저제 달라봐. 또든 공부를 줄 넘어 줄 소용이래. 나서 뒤책 지마들 또든 공부를 줄. 공도 연 충전되는 공도 연 넘어 말했어. 던저 빼지는 충전되는 머리지 그지 자기 공하다 냐이샤 냠도 산도 뭐지나. 쉬어요 말. 요새 저 충전도 공도 이렇고 또든 공부를 줄 넘어 줄 정도 뒤책 되는지 뭐지 고할는 거지. 그게 나서 자기 공하 냐이샤 먼저 줄 어 다들 만저 냠도 쓰기엔 돌은 줄 송을 깨지 않는지 고할는 거지. 그 책 지마도 고하면 던저 있어도 제니 충전되는 공도 봐 있는 뭐 봐. 니네 가시 당하 고면이야. 갈래 갈래 차게 된 러브이나. 되네 돌은 좀 맡아 봐. 솜네 쳐줄고 다 가시 던던 녀히 먹어서 산으르데. 되네 어느 면에도 나서 나서 하고 말고. 그분한테 드서 정보 간 사대도 지진은 뉴스바. 던저이네. 고 내 내도 이제 갈래 갈래 산으르 미지. 남선 사 남선 남아 가시에 여르데 몬치사데 나서 나서 나 말고. 뭐 던저이도 된서 된서 만초베 세데서야. 되네 지네 잡잡소지. 니네 검대바이나 쥐메바. 솜니 조보 존다 톱된 컨버셜로 넘어져 송여고 조보 존다다 지 텐저 여바다 테네 갈레갈레 만초베데 트바 조제나 갈레갈레 차글라비나 트바는 존로 던저제도 조치한 트만초데 지 검시 유메다 대소 강한 조도

0: ラスラス。で、最後がだにゃいしゃむとせや。だどてなぎくんでくんでよ。最後がにゃいしゃむとせめつまプランヒョムと。しゃもよんからまるんばだ。チムズヒャダン表示さわだ。ダンズマンな、チャニャムチョムジョルス。だてなまぼよれ。チムズヒャダン表示さわだ。チムズてぼひゃよるご。じゃしゃ。だね、てそひょだせんのもちょばすもんじゃ。うん。だてんで、人間もそんよれ。うん。てそちはで、準せんでて定員さんがごもんちょば。うん。くにごでまちょよるご、にゃんとさまにば。
1: 어다든지
0: ジョメバ。てんでのちこわれんごよそれ。うん。でまどちまちょば、だ、さまちょよまるせてんですいやばな。あね、まごんてめすべ、とうどんじょるせにぞんじょ。うん。ろこ、べちゃげな、あ、がんせんさまさじこんしよまでげんせんじゃくせすいやな。まごんてめすべ、とうどんじょるじゃれんじょ。てねべちゃげな、ただ、こみひせてんぞんじょよ。うん。てんぞやがんちまちょべとうなりやがよれ。すすずぼるまちょべじょ。うん。てんでいせてね、なさまぼじなんじょ。
1: 나바도
0: 제빈은 가게 지금 메도라 소바 되는 지행라 소바 되서 지 카나라 소바 점아 포바 되는 제제 되네 합지자 합지자 조금만 비바 제바다지라 소바 되는 조지데 코만트 다른 거고 어 다대단 대라 소바 가게 빠바 만트 발라 소바 다 가게 지 나다 카라 소바 점아 좀데 만트 발라 소바 다 되는 주는 간다 나사 가게 두게 되는 나오고 되는 데 된서 잡잡조 라바다 사마사바 그래 돼서 페노도 하고 그래서 다 닝바도 가서 페노 하고 그러지다 머람네 머람 주디디 가르크 페 가르크 좀 하고 놀아 삼아 싸바도 저 페노 희지데 내가 좀 모레
1: 나서 꿈이 시저지디 좀 먼저 버리
0: 먼저 버리 먼저 박 대 잡지는 먼저 박 독 나서 도라 자도 줄바 무단 섬제 여러고 진이 자도 주는 무스 독저 주는 제야 봐 되네 자도 줄바 주도 줄도 주제데 가시 나 삼아 먼저 버든 칼 수여도 놀 먼저 버니 오 먼저 거는 도는 줘 섬바 되네 우도 쓰제데 되네 가시 동 엄마 인데 봐 될라야 저도 도도 뭐 저도 도 니여래 가시 저 도저도 배자는 가서 졸라서 봐. 되네 돔라서 봐. 되네 속차다 도유도 뭐 여러고 계속 도 봐. 되네 무저 도서지 때 봉안 나고라서 봐. 무출라서 봐. 다든지 잘라 담보네 고장 이 도유도 봐. 여러고 어디서 배는 하고 저 도서 하고 지라. 되네 잼저다. 만저부터 냠도 사지면 받아서 맞아야 되고 대가세에서 수익이나야 대서 남성나서 공고조지다지 딱간다 독해도 마 총르다 다시 조고 주르고
1: 어디
0: 든든해 지리
1: 겐가가가 스마보 단지라 시공반나 시적 그 하자 로선다게 제조가게
0: 나서서 세금 레게 르단 소 소신 멘라 로전 내지 차선전 소요르고 주나 세금 레게 르단 소 소신 저디 세금 그 페너드 야보 히브건 야보 주변 르단 소 소살다 사마데 메타 메르고
1: 어디
0: 르단 소 소와 마세 데네 소와데 부세 된바 등산 계전 되면 소와데 부세 된바 샤지 있네 샤도서 당 오마르지 조그마레 주마마이 봐 든지 오르고 르단 소 소신 멘라 로전 내지 차선전 저디 야무 사마데 산 용자와 매바즈디 야나 하자바 사디콘 데네 로바즈디 따다르히 얘기하던지 사마니바다 야나 만초발라서 버튼들은 매나 로조 네지 네자문자 짱으로고 대상 배차이면 담아기는 문에 담지 수네 인조르고 안에 담지 중네 정도 몬치사 카네마 에데 사마데 사니콘은 나온드린더라 마교와게 네지 데네 코네 건지 사 마교와 정도 내린 문자데 자샤 파지 급지사지데 사마기 주네 마교와는 지온더라 데이저데 데네 매나 로조 네지 네지바 맞은 차도 쏘은 좀 받은 그게 다 맞춰 버든 저진에 차든 차도 수원 초원이 되는 용으로고 그때 말이나야 가신 잠부 건 가기 마교 받지 마교 받은 낸다 아무나 진 되는 용으로 되네 사막의 펜을 씹어 라바다리 공을 씹어나 이 사막 사바대서 펜 단 뇌지 씹어 건 바람 만어로 저지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스테이스 되네 사막의 색 바람에서 야보지 희지데 다 먹고 휴지인스
1: 나서서 또 건은 창라라서 받더니 밤에도 통도 있나 주벌 내봐야지 이렇게
0: 리리리리 다 차나데 세겐던 통 히바다 되네 제비는 배차 따론 내 창라 소반 통신 롱 나살 편지도 주보 주보도 편지 요르고 다이나 몽치자 그때 최메반 통 되네 리서 됐더니 주보 넣지 모르는로가 먼저 대북소 아르바나네 매직 라로 담보데 니바도 숨바즈 요르고 라로 담보 밤에는 남종에 좀 대화인이 저니 뭐 란제니 바다 카나마도 수름 라로 담마 세미 로다니 강에메시 멤버 내선 줘서다 간데 되네 제네 주보도 졸라도 온지 디노네 하바든 침바다 속은 다 졸아동 요르고 데네 레간 투현 로지 침상 도기인 로지 저소를 패마 도지 다 드르르 로 데인세도 데네 차라도 쳔진보다 야 휴존나 본지 데마리나 쳔진보 데네 양지 룰 팬바다 데네 내가 위는 데네 고 디디 돈을 여보 요르고 매 가제 매단 잡아지 바데 존데 다 매이 삼산라지 팬버 내가 될라 다 차라르 디디 돈 돈나 주보 소지라서 부디 팬도 여보라 데네 자자 급주 사제 따지당 팬마 토바다 아 되서 졸라 돈지다 주보 졸라 돈지다 다 드느진으라 괜찮지 방랑 희버거네 든소 소지 내가 참으랭스
1: 나서 생각나 봐 Nambazi kundu seba dina bhyo rancho jo minzi kanka mienpa mbaramba yunpa kade nyama la bhyo ju sowa ribi yoni timbi sikung tinsul ju go la janda tanle shibi drapa diri. Tingdi deta lan doi shibi nintzina drari shibi nung doi chatsa hiyo za.

0: 레정 다 도동 반조카니 나동 용밥 야슈즈너지 니가 총슈즈너지
1: 지리 다 야자 건배이나 조치 레파체 띵치 망슈 망지
0: 저지지
1: 리다 조치 그 망속 자자 자자 급제서 파체 야자 건배를 띵 띵그리 다 띵치 근데 자자 급제 네 자바 파체 야자 건배를 띵
0: 지지지
1: 띵 요리 다 먹세 그 돈제 세지 엄마 야자 건배를 보정 그 사소 강사를 요리
0: 지지지 저다 나치고 저 실리르고
1: 나치도 자도 대소로 요리
0: 오리 오시
1: 근데 연디다 띵치 종도 로치 종이 먹색 통제 세군 다 로치 종게 가도 세나 람종게 가요 띵치 기타 양트 빠소 띵이 차요리 다 띵이 띵이 마오 바게 여거건 빠지에 세나 뭐 조금도 다 종게 단 쟁이 세나 뭐 조금도 대소 그 담론 야슈 세나 다 띵이 띵이 띵이
2: Kongki rinchin doi rije legi chue xiongni dabar chongra jie xie dang. Mangzu jie guo du se ju ti beba chumyu jun yin xiang. Yin yang, rangsa rang yun tuan bi tuan zi miksal ji di rintang ngong dian ti lang miksal jie datul xie yue di.
1: Ma su yin na ta, jia zo la pin drago yin ten de se ge yore. De ta la li ngus ka ni, ta pin to se na ka jikamuri di ta nga ge ta ma za ta gonghong de se na. Ta jia zo la chi pin ba ri drago yun ten de sang go yo. Tengah anda sana tak jah cembon rasa sana cah cembon rayu amat. Kau nak kau sana pin toyo jadi jah jah. Do kita siza tezo kumpel tong. Sani kita chandra tezo kondong zon. Tak jangan kita cumpa cembon dingin juga. Tang asal pokok la di do kita tongze ta. Tarung saja jembal la mampu yajiri. Tezo dingin ta pamjau yajir tong la pacir ke ngoma yajir jah cembon rayu jadi sanggup. Tang asal pokok ke saja kaisi ni ta dekari dana. Quando nega mar segrete ang aso que matou na jemba de que pacher petu ja pacher ja sa sa jemba tsumbayo tang aso que tomar que te roche que cardo de tonho de ta ya nunca tsumba ta dolo junga yo pa te so que tomar con chung chung zonyo ni ja cha jep chung ga te so ko so que dolo de como ja ni ja tane tren ma jano che sa yo ri
0: ori
1: ta nyang cha sa ko que na zong que te yang de yang de ri
0: 대 형 최근 자 해야지 마파지.
1: 최근 잡은 말이 곧 대다 장거든도 너 장거든 해지더니. 당아 니동 쪼로야 맞다 관주 재송. 대디다 자 점다 쳔버든다 다 낭종 그 양대 총년 바 점다 쳔버진도 코게다 랑코코 달아 장발. 최접자대서 대요든스리. 마 원디스.
0: 원디인다가. 어제 오지.
1: 다 저찰까 제대요지리.
0: 시.
1: 다 된다리 다 산에 그 통제대 산에 만족의 토막 배준 동드니 야젠 동드니 마사자 젠발라 권동도 존다니 야부요사리
0: 다 산에 그 텐지디나라 다 가시 산에 존라 다 조자 접토 리네 조토 데닌다 자난 그 총라노는 판진데 조토로 신난다 데이나라 산에 몬초 이나레 산에 다론 이나레 반조 용바도 데니니 몬초 그 라절도 반조 그 고도 소마 체사 측 칼리는 펜바 체산 그거
1: 지지 뭐만 저와 쳔보요 다 도크르네서 띵고마 자치르 텐스 바텐데리 드와 마크라르 카타 타메바 호마 당가선 드와 마크라이티 텐사데 도치닝 바 도치사마텐데 지욘다 다 토마르케 다 멘비시바 자쿠시바니 탑도세네 고르도
0: 제제
1: 다 텐데니 도크 마소 나제타 니시테스노 도크락자 에소 토마 도크조요
0: 제제제제
1: 테니 나 야제스혼다 야제 공파카 니치 자자티 다 양저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Jaik

0: 一派云南休息热一锅当即行一动为足工作天头相应要知了第一与中即行大那多把当每度那处差清人写吧中村娘多不定的林卡端着哇开始果然着急西北不拆清源大东 신나 평송 초바당 롱어 차차 룸비 힌도나 토위 공원인서 서유 지두 메도 나초지비 지시 이동원시유 뚠두서 신지자 로도 민바 마나 롤리도 위리라 저소힌 근두서 쇼젤라 카위 요싱 초초마 다차바당 초고초마 시빙안이 제모제와 고모 무초마 루동와당 갈채바 가가 시싱안이 초와 시싱여 에마 나이 파이어 딘진 제발랑 뒤지초마 지도 딘바세힌 니 다니송 루중 야부시디 나순지 미젤라 핀피 마나시 사지힘
1: 두부춘존소와 땡아 하사지분간로 총로정아반 진짜주박가 로마 돈조주마이 지비 다가 지비 파유시비 저인딘단차성 뜻지라 땡아 하사로총님바 로정주빈 진짜선박가 로마 땡추준지 지비 파유주 유중라 대바히비 저인딘 던지힘
0: Zalintho, Menja Chiwi Lhasana, Ngayi Chibar Vipi Payu Yin, Daga Payu Jiruwo Tho Sing, Ngamjik Denbasi Yopi, Yogurwa Mungbu Yi, Reye Zilan Dipamasi, Tadung Parcheni, Zinla Diyi Sijuyum. Yansin Zangla, Shangshang Dujubi, Chio Zatang Tho Juba, Manchu Dato Tongchukyoba Masi. Dadong Dan Xin Zongwi Zongchu Nongdo Chuchi Jen Dili Labi Medu Dan Junxin Tongchukyola. Medu Dicho Na Zhangdang Cixin Nimi Wodo Divi Chardoudin. Junxin Yang Rongso Su Sebal Sebali Zinje Der Sosyong Simgu. Dixing, Zalintho, Geja Chiwi, Ruo Himalaya Yubi. Dina, Tuala, Jinyan Dienbashi Yubamansi. Yogowa Nam, Dilanze Jugavi, Ruo Tuchi Siyin. Dadong, Bejia Zongbu Chiji, Yalong Zongbu Dina, Shuji Chila, Yinja Chiwashi Yubi. Yogowa Yi, 你是不停车是约把推个单对没把嘎了西俺一生诺八月七日去呢托了中华马西俺出一他过了日一清把当拉班多温不日当温不日呢杨森拉马蒂娜是约把当找啊西约俺去达达尼
1: 可有孙叔姐现在如你理性如你姐派约第一位西顿卓阿当这是卓阿西之音呢罗琼主播怎么有的等啊拉萨吉本港罗琼罗仁阿爸金扎主播以罗马顿卓主马个吉托个大个吉比派约西巴多等啊拉萨罗琼宁吧 罗仁主办紧张松巴格罗马电池中格之托帕玉局有中了对吧希比综艺等你弄了总办不穿出马宁格我给主播有的了可宁格当几度电笔格帕玉足工中多拉萨我主席要把马西可给帕玉了将笔格这些我给格综艺等你弄存档推行格的马西得了可宁综艺等你弄了罗勇也莫马西用马 미젤라 펜토바도 拍摄了片头的一个目击查理这个生肖的文革。

지난 아마도 로청주부 주문서 팀디 시빌랑 히빌랜체응은 신찬대 자지인 팀리랜체인 존재바 상전당 시주 충격킴 장소편초 신킴다 저벌저쇼킴 상전지힘 주부 주문서 다야모

0: やしゃぼちゃりり。あ。パチェとはてんじもんだねさ。あ、だこれとはちとにはひょりんがり。じじじひょぼたごまり。たがんとはちさんにしゃなじめじんだりか。たてんぞたちぞかなやなごとはてんみじつえんけどね。ぐるがたとはちとにはひょるが。じじひょぼごまりで。とはてぱかれかれにょんつぱてんてつまぱちっこさり。てれごまり。
1: Ya tropo. Tanga ke maron sa lo tos risor. Atre nga ke tetang botul re dela. Sama ke bochi sandore.
2: Re re re. Ta ko tri nga jinda yan mo go. Sama ke boma sandro. Re di che sa mo. Pozi sa sandro, pozi.
1: Re pozi sa che.
2: Pozi done. Ya ya ya. Ya, pomo.
3: Oh.
2: Ara le cheto kuido.
3: Yo yo ago. 아고 저기 돼 아.
2: 야야야.
3: 야 아고 제도.
2: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뜯었지.
1: 야 저기.
4: 저기 저기.
2: 세향 음악에.
3: 요요. 세향.
2: 소지께 저.
3: 요.
2: 주마 제게.
3: 주마 제.
2: 때 모로지 제게. 야 고친이 뜯어.
1: 도모테 로샤츠 떠지.
3: 요요.
4: 다루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2: 어쨌든 힘 버르.

야 산데헬리에 부키 도합타나야 예바로 손교 조파미야 나네본다가 효능이야 라콘쇼솜라 니소라타야 도데파조세 니메지샤야 쇼게비니게 이코로코야 난도사메마

0: 야 마고 라 담레 미티 타카타 나 남르 데르보 토 조지 이크 마 토 콜로바 나바 초 세두두 데 시제 마티 마지 나 노문 다가 셔네 테 세토미 소데 카하리 나토미 말람 카하리 린 로사 테티리 다 이나 오키 레코리 메마 두투 그 나토 라가 메돈 다가 셔네 데 야로 콘바 남지 테 콘카 데모신 두 서비키 카
1: Maji chawayi nang rancho pyo meri di loka di gyacho dan dambi yi pangzui mangzui zungzui di mito dungra ji yin si xie zi yore. Ta di nang nang tesa gyari dung di manzo dodi zonla ayu nang ge tayo dan gongay nang ge si di di re chi cha yore. Ti yin si go ya gyunzayang kargay asa zonla. Ta di ngana cha xia zonla ri zung le ri gi chwe du tesa gyari dung di la zambi ling gi chungzui nyang ang ge gyabo si xie zi di re chi cha yore. Tesa gyari dung di ta ji pangzang si nera ci gang ge chang di la dodi zonla tesa gyari dung pyu we gi chenpo dun di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여요. 대인지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짜 지셔요.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의 지조도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로게 변조기 지시리 지신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을 신주 체교수네 제시 전단데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그사 제부 중티 전단직 시자 근류기 좀 신스 대시기. 순례 차샤와 이나 야바게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큰 다디 피제 조여요 말이 풍순 처수 조여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 비 중디 도동의 풍순 순 지도 지도서 주기 요래라 반단계에 지만 지만도 주기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비 중디냐 진단 침부 지기

야 부탁이 도도솔레 에마 다네니마 샤키에타 야 좀먼저 뭐 성초 다지 오노 랭성시 노르다도르코 야 사버디 베밍이 포하냐 아보이 달라져 동케가 동보야 당고모

다 샹나 아도지 토토 단데 토토파 미발라 야 다시레 세케데 토 다시라 토파 미발라 야 다자비 여기 히라 다를 숨은 건 보르니라 야 답으로 야 접시리 다 죽로 샬라타 야시리 야 다 유로 라제 야시보리 슝도가 심펀다가 효느보 야 담바예레 보니마 샤쇼소 렌승시 노르다도르콘 야 샤테나 봉고 봉요리

0: 야 푼다가 데디 쉬메 데 샹돈 카블랭키 폰시오 야 타카르보 쇼라 로테 오티 데린다가 쇼네라 야 선데 사실 기타 아고르 라고르디케 페만 중니키키 다고르 노무컨다가 쇼니케 칼레 까제테 켄갈레 생콜레마서 답쇼 비케카 쿨르티르 프리겔라 데드트 루보 쇼보텔 샤타키키 간 프리겔라 따델레 유보테 메타 마츠 생알레 시 도모크살 시 드네 노보컨다가 쇼노다 라고르디케 페만 중니레 서발레마서 답데 카쇼쇼티케 뉴루 아 타노티키케 메테다 소모르디디 디스고 지메나 메가 팜셰리 헤파르도 손도 쇼스고 쇼메나 톤돌 캡콘쇼 쇼미케 살레미 레줌디 니스 케 뉴르미 티파나 니르게 셸 다는 다가 쇼노 Stambong Molam dropped the study, no work and Daga Hunu to Baranibo, Shara Lashini, they do. The other daughter to Potter Shava Jetty, eating in Russia, the Motor Nova Jetty, Yotarin, Tazo Tumbik, Kali Shaba Doki, you make a cup of Badali, Yata Marmuk, Tamotiki, Taha Novun Daga Hunu, the Sochup Shinning, Novun Daga Hunu, Kudoshin, DBK, Tulatin, Novun Daga Hunu, the Consortium Kick, Long Telery, Taha Nima Sharki Shola, the Dimalakas and Norbidan, the Ninjava making married, Darin Nabik, Konyo, Laurji Pemik, Ponyas, Resum Gombuk, Namtu Shilet, Lakas and Norbidan, the Shusan. Temba Talik, Murza, worried the Leconio, Tanya Shaki Sola, Tandrosa Tatra, Lutapios at Terrariti, Nabu, Novuk and Dagashon, the Sora Mola, Tan, the Nimati, Gomola, Shun, the Dedu, One Yamate, Gomboti, Itarajam, the Majo Conde, Mora, one the Majo Conde, Jamu Lamu Masikon, Rajatana Mabakon, Tanja Gombe Maro Conde, Shumi Megamazo, Rimingo Jimabikon, Tayara Limason Conde, Dermo Conde, Madon Conde, Shopajet Nabla Mapakan, One Memo Vuda Madakon, Shumo Pamo Masikon, let the Du. Now, I've took the toy that you need to be young tinted in Robos of Kurkonti, Javari. Pangati, Pivoro Yotanotiri, Azari Yetako, Melitins of Mobotiri, Candles over Nene Nami Kermakori, Shepherds Sengi Kermoshe, the Sengin Tokorhas, Timazo Chate Nela, the Mazo Hapiatosi, the Chiso Chate Zelaki, the Chiso Suki, Tazo Chate Yelitz, the Tamanada Desi, Rodo Chate Yolitz, the Ropoton Market Desi.
1: Gonna Sempatine, Dunkis Ampatun Dollar Papi, Lundro, Mele Shavan Bonzoki, Litsi Dempati, Litsi Jepati, Jim Litsi Namante Century.
2: Lin Xin Zhu Shuwa, Hiren Nanjia,

0: 워크니 캉킬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트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크르니 난다 조차크르니 수준크르니 톤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암동 주지바르 소종라 잡아추원 배주 최창장 군이 최창장 주고바르 하즈라 잡아추원 배주 최창장 조니 최창장 주바르 딘친라 나무주 최창장 지니 최창장 니쩨니바르 로종라 치마마무 군이 젠신 나무주 최창장 군이 최창장 니쩨지바르 마칸라 나무니 젠진 잡아추원 배주 최창장 뒤니 최창장 니쩨지바르 조곤라 차바타토름 베니 젠신 잡아추원 배주 최창장 군이 최창장 니쩨니바르 자유라 차바타토름 베니 젠신 치마마무 군주 최창장 추영아니 장장 니쩨지바르 보라 차바타토름 베니 젠신 치마마무 군주 최창장 추소니 최창장 니쩨지바르 天地就能是流过的东，能是我们的水草松。

0: 아마 저런 산참하게
1: 산참하게
0: 아 아저 아비 그저 대마리 농길에가 지성기 몬자지
2: 아니 농나지 농길에가 니에다도 셰죠 요바마호

0: 망기
1: 무슬로 나츠 친송니 이제 간증대 내리도 남을 봐서 성능
2: 나로 다르 문제세 내 자다 졸라게 루소레 나 데리 라사 자시산 조임 년치송니 그 캐즈대 지마 갈라시 터제 조레
1: 년도 자다 졸라 도게 다반 거바 체게들이 최 단장인데 랑카 파시네 나 또 걔를 판고 가서 최 대린 조 성금이 자다 졸라 토 최 가사 가는 거 털 녀지 개개네 대리 쳐서는 거 아군 개개로 나 뭐고 대체를 그 동에 말해 너 선지 소견이 그냥 무슬로이 무겐지 네 아니 세즈리 다가대 네 따파님이
2: 가서 제로 야보니 바오 조제데 간다 해지임 다 바수히 말해 내 선데 사보 말해고 네 아니를 맘에 맞이도 가 맨다 마고 거저 오고
3: 거저 오고 대주
2: 나 자다 졸라 도그 답해이
3: 야 거저 동호
2: 다송
1: 맨다 마고 안 줘

0: 쳐롱 다반도 쳐내 정을 마소 가시 무슨 많이나 나만 졸매
1: 네 밖에 갈라 나서 녀부 만져 나가리 난 헐란저 본투 요도 네 진짜 죽거리
0: 취 땅동 밖에 뭐샤 총게 용 가반네 자 다총나도 다치 여기리 제세면 반 로즈마리 녀선어 용용동디 용 가반 로즈데 가족 셰즈이요 최만로네 벨히 녀가시 무슬로 마히나 던저 가족데 세네 무슬로 이다칼레이
1: 저지 제 가장신이 세지 다샬레아 응
0: 저름마소 나타무게 이거
1: 예바키게라
2: 저
3: 세크가
4: 아제 무큰 치마고네 제레
1: 세크가
4: 무슬로 코스 가나요 체크해다
1: 세크가 세크가고 그 바지 좀